머리 속은 파란색 마음 가득한 이 방황 저게 힘으로 가자만 내 마음 속은 살아 꿈이 가득한 날 자라 모르고 뭐 이럴 것만 꿈을 꾸므로만 간직하는 게 더 낫지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며 살아가고 있지